나셔 롱세 할람 브리쇼 직산직이 제번이 오제 하지도 없었네요. 그래 센 치료하세 높덥제 마사도 무신데 님 롱세 내가 덥제 고기 인양 때수 이나 높 사고수 모두 못 넘다. 그래라 이제 롱세 내가 셀라제 따다 기주대 나 뿐아 계시되노 나오래 직다 일바쇼 쇼도무쇼다 온라인 시그난스 마간지 모더래 목뿐아 제 까노이나 비니세 포노에 들다 비임쇼 슈세 이거가 맹마셔도 매셔도 못 넘어 오래라. 아마를 분한테 넘 제시티 오래라. 제시티 비난 샤마서도 샤맨이 가르쳐 나나 브루브루네 샤티가 마셨어요. 이니 샤맨이 애친 사람이다. 하실 곳으로 오래라. 샤맨 하실 곳으로 이제 미잔테스 구름과 덴디슈스면나 샤덴가 오래라. 샤덴가 덴디슈. 샤덴가 덴디슈님 다 총련 표고스면 오래라. 다 총련 단불 지나 아무제 막아놓으면나 비 샤맨님이 강보샤 시도와 섬 덥지주사님이 오래라. 덥지주사로 슉지, 기시, 샤맨이니까, 답배사는이 지금 암세, 진다 암세, 출발라, 집문대블라 출발라, 할렘 망슈드 태우면, 진다 암마 삼로가 지금 샤맨식은 답기롱 내숨나, 노우삼이 미숨블리, 반죽을 출발하니, 이제 대단한 드라디야, 이니. 아, 슉지 소피불, 다 샤맨은 샤유지, 샤사람에, 우드미 빌리스는 숨샤 피주지 까부 기능 비난티스 그룹타운 내매 오래라 진짜 아무지 하체대요 숙제 왜 기능이난다 샤마산의 그린이 딱딱하니 다 된다지 슈고스 셀로냐나 가르종 가르세이네 도치 장스 신우이나 남다스 유님 이런 것도 치료하세이네 산지기 제반 내가 홍세 제반 나온 것도 양망슈사 유라 어떤 것도 오래라 다 직다 슈수 인슈다 다 오지 Lunsella so Ninseda, Nina, Jalamambo Mosum, Neurella, Tabanan, Shayna, Sugar Numbers, Tata Chimbena, Omeurella, Chimba, Tabanan, Chimbatonjuina, Langel, Sugar Numbers, Sum Penan, Chimbatonjumun, Ishim Lunsella, Chimbatonjumun, Mado, Shannon, Sayin, Chimbatona, Prejumni. Lunsella so Ninseda, Ninsena, Halam de Nido, Morella, Nahayor, Menoya, Chalazakazi, Halam de Nino, Prejumbrunium. Gunla Miku, Gurchansins, Nina, Tabanan, Anina. 잡종원은 잘하지 미션만나서 먹어서 잘하는 거다에 웃음이 온다 이제 딱 말해서 죽어요 너무 말해서 신답놈 센놈 일바 수건서 먹어서 매워라 이제 일바 옥 죽어도 아마 죽어 즉바되는 인식 없었음 일바 차가 말해주 맹옥배가 돼야 오래라 샘만 예꼬 즉바되 쟤네 수고 있나 어서 야 일바 돼야 아마 옷꼬치 즉바되네 가지 답도 있는 삶에 오래 클래스 그래버려 바사르가 열고서 거버려 이제 Java Samanang, Peche, Mishan Manangsha, Mogosupe, Shanmanang, Chakba, Halam Yungshura, you Peche, Kengosum Yung, that do you never? Tot Yamlena, Chidan Yamlena, Yadang Payme. Tada, Tat Yamlena, Halam Marshet Tinshung, Dore, Purina, Pejena, Tutuga, Tutuina, Mishisupe, Ritna Kengosum Nijula. Tot number Koi Medition, Chigda, Chakba Marijo Madimjo, or a Peche Chakba Marijo. Young Mishan Massa Gensarupe, second hand, Odela. 샤마나스 겐서를 빼나 장마야야 겐호숨니 옷 중생세이냐나 잡아말아줘 돈다지 오듬 잡아낭 다들 겐조 최고 남자샤 이르바스 티동이나 비스비스비스비스 님에다 와줘 디스 망부놈 샨덥나샤 오래 강부 비스비스 야따바야 구럽니고 다 대신 오거다 시야들어지나 나레 탕녀야 다 점지스 뚜비야 이제 구럽도매 나에나 오야면은 나에나 지금 겔랑나 토르술 사자가 개부 신상 오드메가 오래라 Pela Pribru Tongayena, Yer Ruya, Jig Jamayaya, Shukji Tsangma Chu, Ijig Dayanina, Tsun Hong Osome Orela, Tsun Jaya, Tsuya Saru Shukji, the Pribuna Tubia Jamzise, Kambosize Tingo, Ijig Grob Begin Mosunium, Ujunzinji Silonina, Chabamara Yoduna, Utpijina Mina Moso, Tongayma Orela, Ijig Sada, Utpija Genia, Yang Pesha Chabajesim Udin Marajo, Dag Yamlingo Dim, Dang Mars Kambose Utongo the Yamedi Yumshinde. 그래서 작법 말해주 된다가 준주주문나 숨겨주고 동세라서 니세다 꿈나 미크의 그의 창신스 미샤나나샤 먹었어 미코 아니나 먹었어 이제 그의냐나 빼나 랑시 다야고숨니 루이드 바와 마제장 지메 네바 남시 규르스니나 그의냐 고치 빼냐 고치 루부샤 딱딱 캡대 오대 그래라 캡대 오대 루부샤 딱딱 팬대 오대 빼나 나고 노이나 루부샤 나고 노노 주주 탑시대 시우 노이나 딱딱하대 어째 루부샤 고인이 어떤 다처럼 어디니 루디 바와 마지 지금에 내가 남시 줄이나 어떤 어떤 냐면 야구이나 딱 지금 해 봐냐 수강제 플라게 먹었어 어디다 다다 나 아마 들었으면 양측
kuyo zimbala, ichi yin.

0: 강에 체드 체심으로 와 니네제 인데 탄데깝라야 미스스 샘캄라야 강에 체대 와 지조라 강에 체대 와 하장기 딘데기 자타다 녀타 딘데지 깝라야 다 딘데베 강에 세야데 조조 미 삼로 당쇼디 고양보체야 미 삼료 나로래야 참제 사변지기 시저 준비 토네 강에 세고야 대다 딜을 하게 로치어서 캐는 매버래 딘데 인데 삼발라야 다 탄데깝라야 지단기 상부 롭소다 딘데기 바 롭소 좀버 치겐기 출로이네다 딘데기 망고 요리 딜레 상매 나로래 학버직디 된다더 태워직디 남과 상계베 샘캄기 롭소 샘캄기 삼로 땅쇼기 군룽 캐소기 남과 상계베 송샹교기 탑지 딜레 하가지 요마레 다디 갸제 갸탐바샤디요레
1: 다디 노고로 지미기르 소소 토가야오 이네에 어제다 점물이냥 소치 심네드니에도메다 삼로냥 통나 미그로야 삼록 네드모도디 임불 옴모도디 비지 통모도디 비르 사야 동자 옴딘 노티 토냥아다디 테보지라 옴모도디 노물 이지게 다더노 토냥아 모노 그딘디네 마음네 이강보 심네드모도디 삼로 통나 미그로레 띠냐 이지 심네드 포야 지 옴모도디 강아디 체수 노물 이지노베 다 나당고 지당 만나 삼로 예르게 통육니 심 중육니 고소와 삼로 동조 남다 주육 출루 랑랑 소소 내미교데 놈신들의 이지 냉고에 지 나당 심감 지직버지 삼로지 규제 통육 탑람 이지 마르 송육 작다지 이지 다 남보상게 취해질래 낙쇼 문웅어도디 우무도디 놈으로니
0: 디네인데 마란소 디제니기 경고에 겨워이 신뢰베 그두 이내야 카페버 능신게 먼저 출러 신에 대보 토버직다 출러 신에 냠낸 쳇토버직 토네 소소 야게 죽다 디 토네 아니 지졸이야 편버 주비야 니네지 난고에데 하장 캐심 부르샤 니네지 남바이나 아니 드럼 뉴스지버 되게 남베 외게 주베지 텐데 척리 승부여 다 소소 응외네 다 지졸 편버 줍세데 델라야 짓다 소소 뉴발 담만다 요레 지졸 편데 시부직 지조 쳔부직 미치라 품다 사야래야 남산 편데 루모토버 이내야 소소 니호게 미직니 야 상부초를 티토베네 디앙 지솔 펜바지레 딘데웨 미직니 티 야고지 티토메 디게 야 미카셰지 티토 디네 림베 림베 누바체르 조토야지 딘데 융그레 딘데 드로 뉴스적지베 낭베 웬게 두베알라 야 캐시시디 쵸기 네데 띵섭 심베토네 개간 심베토네 소소 야게타 디네 아니 지솔이야 문에게 상게게 럽제 상보다 최근 kin nang thoen ting sab di thone chi zo le ya yar ge tho ya chi nang tho bai na ta dile la yo ma re sang yu
1: i chi ta nga dang ra rang so so tho gi ne chi kun si ka lob na ngo ngo do ya se na wo sang ge bo chue chi sha xie ni de bo tho bo ni ne dan da ha go ya chi rang de bo ta bu di de bo ge de yu di i ji ya ko sum bo ru ni ge shi na wo ya ka lob nang do mur i ngo do ya se nang bo chue dan da ji rang ha go dan do go ya se ejik nangpa sangye pa chiyo ka debati ya nyamli ya koro yina rangshya ye panto no ejik dambachi ye chik jiso ka ye panto no umgodade rodumbur ta jiso ka panto no nyakbula ne megyo mitira bunta she panto mati menumbur gangdar rang yayunje no michi she panto di yakde ne ejik bi de shanme tishi ya korbo chik ngada ngada ya toro kya ye ya chik yongso she she panto temno di rodumbur I jinobe denongo durab nishubak nangpa nyako chiki lengen lega kadin di yakodo ichi ta zo zo ji rang nang ba chue ji rang ha go so ya ya de ba ya yu ti ichi na da rang dan den ti ju ichi ju ji ji mina xie pan do ya ho yu ji um go do di yin bu ru ni
0: do de ba yin na su su rang ni ge chue ge ne de ding sa do do ba sam do ma se be xian le yin ne ya go do ya bu pe to ba go do pe to be to ne xian le yin ne ya sang bu chuo le ya ne chi to ba ji din de jin na ro xie si
1: 다 돈다 님 모도 디수이나 시 랑의 추 돈다지 돈다 하고수디 딴딴디 고소수디 야야 에직 고소수지 랑의 냠내야 냠내야오 모도 약세 미나에지 랑게미 상나지 에직 야르 크르데 유디 오 모도 디지 낭비네 디노 모르니 테다 냠도 따 데린데 나란조 멘베 슝게 넘버 소레 에지 베베 슝게 넘버 소 헨좀게 딘데지게 나야디
0: 야보다 랍진 디네지 임바치다 나랑 위네 이런 슈구지 개간 침부 슈구지 찌기
1: 에지다 대시 오토 나당 원박 슝게 나이

0: 냠랭 게베 띵섭 도당아 송도 제베 베 차상시 로와 띵섭 수지기 추주직 비교 낭대는 차요래 된소 원에 자네게 전불링게 다 노버스네다 시부지기 개청 부셔도 된소 먼저 송겹셔야 돼 지단게 나란주 히말라야에 저 표바이네 저 강다 상매 웬겐식다 학바도 쉰게 넘버 속에 괜찮아요래 다 미도 겸바 넘버 속에 빼는 겸부이 겨우이 신어보기 쯔베 미도 겸바 넘버 속에 투지 거리를 떼네 단대 파도 나란수기 비균 낭대래 다가네 신 리존 렉장도 제바 디디직 네토비오래 다신 게바 네디오래 다디 미도네 미도 네보르마도 단다보도 네바 디지고기 디그마래 다 미도네 미도 네발라 네버체기 조데 단대 쉰게 케나보스 차대요래
1: 다 약보라 다 나당고 보디기 녀오지 배낭 제례인의 배낭 레각톡이네 네메교다 나당 셈감 리포가 럽저 통유고 움딩 네메교 푸숨 속고 노닝 에지 로규 톡이네 네메교 지 또메 동다마 그유 우모도 이기 에지 냉고에 지 배낭 던다고도 이나 지 택버치 중도 나 용조 지 부익내지 차상원노 우모도 이기지 다 폐지 나단 부익티 모도 디노르 모노니네 폐지 약초고도 디노불 이지노베스 이모도고다 게닝 이기지 마냐모닝 신마다 소야야 마당 차내야 육지 조지미나 미도 겸바다 군의 이신오부시 말 우유송야 다대템베지 마당시 마냐모야야 차내야야 로두물 다 마옹바 이내지 당하다 못부 신기낭 못부 신기낭시 너노 우스쿨로 마다 소야야 예직 되우야 차내야 육지 게데미 모르냐
0: 딘데 인데 다 딘데 외리숑 상부디 신기 넘버 속에 다고 야고지 견토발라야 만주 뉴바 냠도 뿡베 토네 다우갸베이나 누바체 팅구요레 디네 인데다 다랭게 헨좀 디네지기 토네 징네 만조 멤버레 페베 쉔게 펜제 모심보 요야직 모심보 잠도 마세베 딩제 디 토네 만조 남규 셰세레야 미숨주 삼바숨주 시요바나 셰게 딱 나란조 소세 남제다 다가네 셴게 지르숑다 제베 송겹 제조게 토라야 소소소세 탑람스네다 민다오 망고 유데 데조 냠도 뿡베 토네 디디지 제야데 하장기 계지령신실에 선부였어.
1: 약불당 아당 직슝 계익지 산에야요지 지미티니 내지메노야 용소 루비야 돌소 되도루야야 이지 산에야요지 계딤디 임불 이징어도 야세 독쟁어도 디기나 당하다 용소 출 보박 신기니 만박 신기 바스루 소미야 돌소 되려야야지 용소 루비야지 산에야요 거디 우야 라스물 이고도 약세 에직다 토르수르 샤티야야 강달 보도 신기네 몬도 신기나 토르수 모시 티키레 유닝 랑섬즈바 토르수르 샤티약세 강달 마당 끼익지 꾸록마다수 사내야 유지 탑시 탑람지 나가 마음티 넘버 이 나가 방보티 술 라라 소속지 섬수지 쇼야지 우야야 유 고갑티라 섬부르 이 남다 임부르
0: 딘데다 다링게 딩제디 귀네 와가나소 펜즈 섬즈 베레레 냠뇽 베레레 직변 직조슈네다 로키 베레기 토네 문에 마음보 누버토야게 나랑 문에 레왕 슈구여 아니 초징네 묘바다 베베 제와디 할레베 제와 서부슈부지 차요레 최다 리숀 로키 강제 테네 베 제와 할레베 서부지인데 딘데베 제와이네야 다 단다 슈부지게 담섭 요바티야 딘데베 마음보 단다능시 단데라 하가 요야다 딘데기 토르이네야 베뉴보튼 토야다 디제기 레워슈유
1: 이제 도제 나당 몬베 쉔케닝 베리 쉔케 바지 초야 라라소소코 냠냠 토술 질렌야 유김부 섬수 토술 질렌야 유김부 옴모도치 라숨부 이네 담베체 다 나당고 몬베닝 보드베니 제버치 최네 제버노 리슈네 제버노 로규네 제버노 옴모도 제버네 미교 넘버다고티 넘부 이지노베세 이지 제버바치 다디에 넘버 딱바니 더노 이네 우드모도 따다 초야 마오바 이네 지 우드모도 더노 열게 라타모노 베지 열게 통육치 우야토가 공부야 노
0: 원래서 데인데 안 다른 사람도 마세베 마오바 이바 이네야 데더비 닝자 무테네 용야게 려워슈유
1: 아직 다 우쯤지 마셋 더노 투티 다닝 티야 우시 메사도 약세 슈가 이네 더노 우드모도 따다 이럴때 육지 투면당도
0: 오야 난 다른데 조링 딘데지 구디 나녜 갑교 나녜 냠슈 나녜 용려야 투지체스체 쇼유 거딘체
1: 어때셔

0: 다지 약간 임보로 갑교로 약간 임보로 이제 진다 약간 임보로 용서 시작이다 도지시 예수로
1: 뭐야 근데 상몰로야 도지체 되시디래
0: 다 어서 의심디가 참니요 도지시
2: 생기는에 됐다 돈드릭레름 나우초이 클럽가 갑네 군들링 따삭름보체시 드럽 니슈사직제 낭부야 소육 닝 오죽

0: 예.
1: 생긴 나가 다다 셰든 레르마 남아 렌친 서방 게롱 잠버덴들 닝 남아 유미츠는 생긴 소무도노 남아 쉬바 산나옴불 생긴 우드가 아가시원의 다방 대신에 남북 내림바나 차성디도 오 아가시원의 다방 인부 생긴 소마 녹득 수준의 소도 다 우주 유지 아가시원의 델리케 델리야 시수 다 힌디게 생겨 이직 유지 수준의 소금 경량하지 인지게 생겨 산나사